0: 지구 진대 서타야게 군에다 클라니시드 가스 진대니 강우리 원대야 기니시디 군게 디니기니시드 군데 내 답이 말이 티노 치세 제단의 군에 통해 제비 와서 그 다전에 대디제 지는 성우리 대한테 어 나우자제 딘데 타지 워사시다니 손쳐 타야 치다르 손 워지다 티오 딘데 맛있어
1: 저도 에다 예사라디 타 어쿠아나 딘데 이렇게 타이 투어 어쿠아나 딘데 이 돈사이티나 아시게티에 그건 그 이 티시 그 화도 한테 하트 안 그때니 데
2: 다니아고

0: 이제 꺼내. 야, 티 꺼내서 줘서 깨고. 뒤에 아빠는 이리 치워갈란다, 다디. 세 야글은 이리 치워갈래, 소드니 세운 이리 치워갈래, 다 스승 들에다니 세니 이리 치워갈래, 뒤에 내내 깨고 짠. 다네지, 대신 뒤에니 이리 치워갈란다, 다디. 우티니 왜 스니송? 니 왜 스니송? 이 때, 블레스 나리 치워상. 야, 다 댄데니게 니나 세 태워. 간이고가 상. 굿디 간이상데. 뒤에 원하는데 대후, 원하는데 후였는데. 이제나 저야 팀상이 온. 이제나 뒤로고라. 아빠고라. 예조드네. 이제알리 초기 되고라. 이제 보미고라. 무대는 녹이 되고라. 이제야. 이제 개고래. 딱해. 그래서야 팀. 사귀니 란데. 이제 마주 있으니까. 이제알리 베레고라. 왜, 이제가 타고라. 해야 돼, 이 라두, 그, 레벨, 기고, 디, 까니, 기고, 디, 디, 간데, 존스, 까니, 사이, 간데. 까니, 고, 가서, 그, 디, 싱, 뼈라, 레벨, 그, 디, 디, 간데. 디, 디, 네, 네, 벨, 왕, 그, 디, 그, 디, 싱, 디, 벨, 왕, 알, 라데. 까니, 가서, 그, 디, 라. 대, 차게, 대, 세게. 소소드니기니 간이 다시 구디에 운데 운기 추락인 뜻은 다시 도야다 구기 띠가선 이두 원하나 대회스 야니 애군 떼라 두 도고가 뭐라게 하는 데니 데니니 회레다 뭐라게 해서니 왔다 윤 데네 원하 회레 휠레 아주 구디 송 Eta yung gusin tindaya zaza kutilson diyonde. Gusin hindi gora we eh. Segay 25 lanin, 26 gu yelan na 1970 ha honi nita. Yegani nita eh tsiyan. Isi kutiri diya yatin hani onde. Sejina yatin yon. Senijo. Yi, yi. 또 단니가 단니가 들레스레베케노레고 무슨 내가 내가 드니 릴라인텔레 나기 고야 그래 졸어서는다 간니사 군에 존존다네 타고 올레스키티 군에 존존다네 타고 온고가 세딜리키티 가후릴라 내가 자고 때고 따졌다 고 따졌다 고 태자랬다기 Vedana ga tsagun te go tla zetta, ka go te zetta, ka tona go ra. Ga nia lhe dana zin ligiti. Nga zin, lhe ni tsi we di onda. I ka gun te lwa gu ki di lung. I sin ka, ka di. Di de ne go na we ta zun. 이네 고다 나 우리 고다스 다스 내가 되는 리간데 뒤에 이게 가니 땅 되는 살가 90 인테 인테 켄네네 개고스 구티 이가 구인테니 디디네네 개고 나 우리 이 땅 내가 되는 힘이다 인테 구티네서 그 그리스라다 전에 힌티 하고 아야 레니 세기 휠로 이 칸니사 아구케 띠노 뚜예 세게 예타 세오 카텔리 뚜베 오나나테 휘 에야구케 띠노네 휘 카세가이 세가이 띠오노 운팅 뭐라 44 이쿠 야카 tire tasi tasi ta te o te si tina i ka ni ta te he ni o ni sa ni ka ka ku gu a ne fan ka ba ra sa ba ka na ti ge ya ni te ne wa na we re be ko ti ra yin be ke na te ne fe mo la ku ti ta ke ro be ke na te ne fe as it in now see as it yellow sregas ni le kha za banani sa as it le kha za banani sa ka it do say guy who the four goes it te to tan le go za se din al dan et ay u ba la sa et to go be ni sa I didn't have to look in others you see it's as ये इलोंसे कछु तनिकेचा वाला यूं भी नहीं साने सकेचा वाला भी ऐसे यूं भी नहीं सासे कायों ने भी हुआ दिए ना देते हुए ना देते हुए तो ना देते नहीं डिप्रेशन ये वाला सुबह भी नहीं सा as in as well dear did you see the super tower all the time what they got bargaining couldn't hear on as long to as what they got the gas on as long to as what they got I eat don't sing seven and as well could you bomb what they can is on what they got can is bargaining is the accepting thing that the tower now what are you doing and it was in the world is your work right along he do what I wear and if I can't accept anyway so now I get you in so now go see in so so now I didn't eat กุ๋ยซุเซน่าเออๆแต่ละอ่อละซะกูก็ได้นี่ทีสเกจอะไรได้นี่ทีใช่ใช่เจลซีคานิก็ได้นี่ทีไคเตเออๆก็คนเอ็กเซปต์อะเตเรตลาอีเบกอลัยเวซะไรฟูลฟอร์ดเบกอลัยเวกุซัน Kasagai 48 got in 4 years, 5 years got say. Ka khone bo ayun bo ne. Yita ayune eteji tsaso ayune ate won kana si. Ayi go tinne so si eye khula kan te hulu. Ayi na so le sin are yune ate won kana si. Are yune pe go pe hun ko te. Ibega setai tsene go tsen ta kecha ye setai tsene go tsaba ta de ga laita go tsa tiri the inner child ye ibega setai tsene pa ta de ga laita go tsa de no de sin the sexual abuse they create the galate gani the sexual kitty ye kani ta ko la seta tsane ko sa beta de ga
1: tilin ko Charlie Nielli ya huya o